0: vegetarian 들어와 하기자라고 들어와 에 마마 그래 두두 매일매 거의 다라 도마 바보라 바보라 어디 오르면 또 미치기 운이 뭐 운이 뭐 이따마와 이따마 군이 이따마 마라로
1: 아멘.